누가 뭐 나 못 가서 뭐 아니 그럴러 예 아지죠 나니 가서 그나 못 사카 나니 나니 뭐예 가지죠 아 누가 뭐 그나 못스 뭐 아니 그럴러 예 아지죠 나니 가서 그나 못 사카 나니 나니 뭐예 가지죠 아 누가 뭐나못 가서 뭐 아니 그럴러 예